여러진이냐고하게아다라네얘이네베타간고나라다레본난아이분이분때문에또나병가인부부스마이로건다란다레본요한나라남반다레본아리수원이며와케타보로워와워이수원이며게분때문에또아니마와테라이니부김